0: 좋은 커피야. 물어봐라.
1: 심바닥스.
2: 가래 게들라고 심바닥스. 게들라고 심바닥스. 잡아자라 잡아다자 잡아구산파가 잡아간데 우자여게나
3: 야보
2: 그럼자 심바닥스 에담리라오 쿠바아라 쿠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브레치 맘바 오마나 무리리 에담리라오 에담리라오 맘보겐다 루아니로 카바오라 치나비로 파가 치로아냐마 쿤디 바코베와 네구엔디데 우담리라오 심바닥스 웬나무에노
1: 심바닥스
4: 조감에 조세
5: 옥사우시
4: 난게 트라비라와 난니네 쯔쯔
2: akajanja kabakazi kati abakaza katenga fa abasajja tulazewa
4: mukaya katenge ge
6: abagana b'ekyansi kano nakalamira nga agamba nti yalakukulumiza nnyo omutwe era abyesonye